0: 켜오는 거예요. 에라디오 리라.
1: 우아샥도 저타더러 냐크냐크 퍼치네 하직마제 스타푸나쉬 소 레일랭 라헬레 에르워허나 레이블라제 다른슨 에어던 어게인
2: Clean the shash in the air in the Rio. Clean the air in the traffic after you get scale.